0: 저거 좀 바꿔야 해. 그런 좀 먹는 거 하나 바꿔야 돼.
1: 부쪽을 좀 제가 해놨습니다. 빠르게 잘 했지?
0: 찌수.
1: 머리 쓴 거 나와.
2: 멋있지?
1: 야! 냄새가 어때? 가고. 너무 좋지.
3: 너 보면.
1: 좋은데요?
4: 좋아.
1: 가고. 제가 살한 대로. 야가고. 제가 대머리 쪼르기. 제가 야채도 가고. 아이, 아이! 대신 대신 예쁘죠, 어쩌야. 대리가 늑쇼 듣고.
5: 草原上每户牧民的马印都独一无二，太阳纹、月亮纹、草叶纹，每一道印记都取自天地万物。马印所在，便是家园所在。
1: 아시오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 내 숟가락 그 사과를